0: Lo Zodi 105.
1: Squid Game. La serie coreana che ha battuto ogni record si gioca al telefono. Squid Game.
2: 5분 안에 술래의 눈을 피해 결승선에 들어오는 분들은 통과입니다. 그럼 시작합니다.

0: 이건 게임일 뿐입니다.
1: 빨또
0: 게임일 뿐입니다.
1: 막히 빨간.
0: 참가자는 게임을 임의로 중단할 수 없다.
2: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
1: 빨또
0: 게임일 뿐입니다.
1: 빨간.
3: Presto nello Zoo di 105.
4: Yeah.